하니 통가마 딕디지가라 호이 나르니 통가라 딕지르크 몽골리 우하니 통가라 사츠지가라 호이 나르니 통가라 세드르크 몽골리 히멀니 통가라 세트럭 몽골인 히모니 통가 라